이중섭은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그려서 들고 갔다는 겁니다. 천도 복숭아 그림을 내밀면서 이거 먹고 얼른 나으라고 해맑게 말했다는데 아이들과 아이처럼 순수한 화가의 마음으로 연그른 수박과 복숭아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 속 과일들 맛은 어떨지 상상만으로도 달달해지는 아침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크라이슬러 아름다운 로즈마린 발리니스트 마리오 호센 펠릭스 카라스코가 이끄는 비엔나 레 소르페스트의 연주입니다.

크라이슬러 아름다운 로즈마린이었습니다. 발리니스트 마리오 호센과 펠릭스 카라스코가 지휘하는 비엔나 레즈 오르케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 달콤한 사랑이 그리워지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혹은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더라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소개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보르작 세레나데 작품 44 중에서 2악장 미뉴에토 자비네마이어 목관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의 곡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먼저 세레나데 작품 44 가운데 2악장 미뉴에토 세븐의 마이어 목관 앙상블의 연주에 이어서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2 중에서 왈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드보르작의 음악을 듣다 보면 뭔가 물의 이미지 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춤곡에서도 그러고 그 작품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9776 쓰는 분이에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듣는 노장 애청자입니다. 신청곡이 아니어도 모든 곡이 제 신청곡이네요. 이어폰 끼고 시그널 들으며 운동 나갑니다.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 57년생 김영숙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고, 꾸준한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KBS에

있다는 이유로 또 김영숙님과도 이렇게 음악을 나누네요. 9776 쓰는 우리 영숙이 언니께 커피 한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운동하시길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선율의 기타 소품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타레가의 라그리마 눈물, 호세 미구엘 모레노의 기타 연주로 들으시고요.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라그리마에 대한 경배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전설의 타레가 라그리마에 대한 경배, 아구스틴 바리오스의 컨페시온, 고백을 티보 가르시아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티보 가르시아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아구스틴 바리오스의 컨페시온, 고백이었어요. 앞서 들으신 곡,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라그리마, 눈물, 호세 미구엘 모레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기타 연주 들으시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자, 이번엔 0220 쓰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황지원입니다. 와, 아까 57년생 김영숙님, 그리고 4학년이면 11살. 그러면은 두 청취자의 나이 차이가 55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야, 저희 KBS 클래식 FM의 청취층은 무척 두텁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황지원 양이 사연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FM을 듣습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곡만 나오는데 신청하고 싶은 음악이 하나 있어요. 월광 소나타를 듣고 싶다고, 꼭 당첨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황지원 어린이는 피겨 스케이터를 꿈꾸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영원한 여신 김연아 선수를 생각하게 하는데, 워낙 이런 클래식 음악을 기본으로 운동을 하는 친구라서 저희 채널을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이 무척 고될 텐데 음악 들으면서 한 마리의 새처럼 또 멋지게 날아오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청한 신곡 함께 듣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A 월광, 오늘 전악장입니다. 1악장 아다주 소스테노토,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베토벤 해석에 있어서 참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의 2 월광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을 청한 020 쓰는 우리 황지원 어린이에게 커피는 어렵겠지만 다른 음료로도 교환할 수 있는 음료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 오늘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 6월 22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 워너메이커 오르간이 대중 앞에 처음 연주된 날입니다. 이 악기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국제박람회를 위해 제작되었다가 백화점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가 구입해 대대적인 확장 보수를 하면서 28,750개의 파이프에 무게만 무려 287톤에 달하는 악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워너메이커 백화점에서 열린 첫 공개 무대에서는 오르가니스트 메리 보그트가 바흐 작품들을 연주했는데요. 2025년에 백화점은 문을 닫았지만 이곳은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여전히 워너메이커 오르간은 그 안에서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824년 6월 23일에는 작곡가 칼 라이네케가 태어났습니다. 슈만과 맨델스존에게 인정받은 라이네케, 절제된 고전 형식과 풍부한 낭만 정서를 고르게 융합시키면서 플루트 소나타와 협주곡을 비롯해 다양한 음악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6년 6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20세기 첼로의 거장 피에르 푸르니에가 태어났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다 소아마비를 겪은 이후 첼로로 전향한 그는 루빈슈타인, 헤닉 셔링과 함께 피아노 트리오로 활동하면서 독주와 앙상블 무대를 누비며 특유의 섬세하고 정교한 연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딘의 작품 167, 물의 요정이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서정적인 3악장 준비했습니다. 안단테 트랭킬로, 어제 저희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에서 멋진 연주를 선사해 준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80톤이 넘는다는 2만 개 이상의 파이프를 장착한 워너메이커 오르간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죠. 비제 카르멘 모음곡을 탄곡했습니다. 에드윈 르 메어라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데요. 그가 편곡을 했어요. 프리겔 혼의 앤드류 애니스, 오르간 연주의 피터 리차드 콘테입니다.

오르간 연주는 큰 소리가 주는 압도감보다는 공간감, 대자연 앞에서 아, 난 정말 작은 존재로구나 느끼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대한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의 어떤 정말 커다란 존재감이 멋진 것 같습니다. 피터 리차드 콘테의 오르간 연주였고요. 플리겔혼 연주는 앤드류 애니스였어요. 비제 카르멘 모음곡을 플리겔혼과 오르간을 위해서 편곡했는데 에드윈 르메어의 편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칼 라이네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작품 167 중에서 3악장 안단테 트랭킬로 조성현의 플루트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954 쓰는 분입니다. 토요일은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례에서 일산으로 첼로 문화센터 가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위례에서 일산. 그냥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쭉 대각선 엄청난 거리인데 아, 함께 동행해 주셔서 먼 거리도 기쁜 마음으로 다닙니다. 일산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첼로 수강생들과 이진영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이사 가서도 계속 다닙니다. 오늘은 연수로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가면서 듣고 있는데 이 또한 좋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먼 거리 뭐 좀 막히면 2시간 정도 왕복 4시간인데 아 그럼 가시는 동안 2시간 가정음악 들으시고 올 때는 어떤 거 들으실 걸까요? 명연주 명음반?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홍천 가시면서도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젊은이 혹은 젊은이의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954 쓰는 분인 것 같아요. 첼로 멋지게 연주하실 것 같은데요. 응원합니다. 그 멋진 취미. 커피도 한 잔 보내드리고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분처럼 연주하셔야죠. 피에르 프루니의 첼로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가운데 프렐루드입니다.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바흐 작품 번호 1011 가운데 프렐루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그리고 영국의 뮤지컬 배우 이제 가수인 로버트 파델의 듀엣 연주로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습니다. 팝 클래식 13번째 시간이었어요. 앞서 들으신 곡 The Winner Takes It All 안네소피 본 오터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두 디바가 부르는 팝 히트곡 즐거우셨나요? 자,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있습니다. 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면 커피 드려요.

60년 전 추억이라고 재수하던 시절 이 시간대 프로그램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내 신청곡이 나올까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 나오면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러셨군요. 60년 전 추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서재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신청곡은 우리 가곡입니다 하셨어요. 5299 쓰시는 분, 아 정말 앞서도 우리 오래오래 80년대부터 저희 방송 들어주셨다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수인 시곡, 내 맘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하고요. 김현준 시곡.

테너 김우경의 목소리로 김현준 시곡 청산에 살리라, 앞서 들으신 곡 이소인 시곡 내 맘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곡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좀 낯선 작곡가입니다. 하인리 폰 헤르조겐베르크라고 해요. 1843년부터 1900년까지 생물 연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데 당시 베를린 음대 교수였어요. 브람스의 절친이었습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렇게 당대에는 참 인정받았던 그런 작곡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잊혀진 경우가 있죠. 이분도 그렇습니다. 헤르조겐베르크의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작품 25 중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곡 노트루노, 세 번째 곡 마카롤레, 이렇게 함께 하실 텐데요. 내 마음의 강물, 또 이제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좀 이어지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이 헤르조겐베르크 피아노 작품 전곡을 녹음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거 참 드문 일이거든요. 나타샤 베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정말 아련합니다. 나타샤 베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하이니 폰 헤르조겐베르크의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작품, 작품 25 중에서 두 곡이었어요. 첫 번째 곡 노트르노, 세 번째 곡 바르카롤레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야겠다 싶으시죠? 헤르조겐베르크 친구였다잖아요. 브람스의, 그래서 친구의 곡, 브람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18. 오늘 2악장 들으실 텐데 이 2악장만 브람스가 따로 떼어서 테마와 변주라는 피아노 곡으로 편곡해서 슈만, 클라라 슈만의 41번째 생일 선물로 줍니다. 일명 이 곡이 브람스의 눈물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편지 이렇게 적었어요. 제 작품에 대해서 그냥 답장도 아니고 긴 답장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친구의 인사로서 이렇게 적어서 줬다고 하죠. 클라라 슈만을 향한 브람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오늘 그 곡, 오늘 그 원곡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1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 모데라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 체인버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18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마 모데라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챔버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헤르조겐베르크도 그렇고 브람스도 그렇고 이 감성 어쩔 셈인 거죠? 아,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입니다. 6월에 만나고 있는 음악가 정교와 절제미학을 추구하는 독일 정통파 지휘자 마에스트로 미하엘 잔데를링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나요? 2021년에 미하엘 잔데를링은 루체른 심포니 상임 지휘자로 취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를 이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럴수록 초심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잔데를링은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교향곡의 본질은 신뢰악이다 이렇게 생각한 잔데를링, 악기간의 정교한 앙상블을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했고요. 이런 그의 전공법은 까다로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체른 심포니는 잔데를링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두터운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루체른 심포니를 이끌어가면서 잔데를링은 정기공연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개설했는데요. 리허설 현장을 개방하고 연주곡에 대한 해설을 들려주는 일 등의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저는 매일 확실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책임이 큰 만큼 시간과 정성을 쏟아 헌신하죠. 젊은 세대에게 음악에 대한 뭔가를 전해주는 일은 직접 연주를 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깊어진 신뢰와 호흡을 자랑하는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가 한국에 옵니다. 오는 6월 30일과 7월 1일 대전과 서울에서 열리는 3년 만의 내한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폴로네이스와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대전에서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서울에서는 시베리우스 교향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인데요. 잔데를링은 이번 프로그램을 영혼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면서 개성 강한 음악가들의 삶

삶의 경험이 남은 나은 다채로운 영혼이 서린 음악을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가의 첼로 협주곡 협연에는 첼리스트 한재민이 함께하는데요. 같은 첼리스트 출신인 잔데를링과 어떤 호흡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잔데를링 역시 한재민과의 연주에 특별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한재민은 특별한 예술가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시절을 거쳤기에 젊은 예술가 특유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또 한국 청중은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한국에 오면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열정적인 한국 관객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미하엘 잔데르링의 지휘 첼리스트 한재민이 함께할 엘가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 2악장 렌토 알레그로 몰토 듣겠습니다. 첼리스트 솔 가베타, 크리슈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엘가 첼로 협주곡 1, 2악장을 솔게 아베타의 첼로, 크리스토프 오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주은이가 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약 85%가 암흑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물질이 사실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름만 들으면 신비롭고 어딘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암흑물질의 중력 덕분에 지금의 은하나 태양, 지구도 생겨났다고 하네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중력이 사랑과 같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멀리 떨어진 것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도 보이진 않지만 서로를 이어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6월 27일 토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코너 계희승의 음악 허물기 준비할게요.

0: 암흑물질의 정체를 파헤치는 과학자가 있듯이 암흑음악에 빛을 되찾아주는 음악학자도 있습니다.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개희승 음악학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둠 속에서 네. 진리의 빛을 찾아 음악을 들려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제 앞길도 잘 모르는데.
0: 혹시 개희승에서 희가 네. 뭐 빛나의 희?
1: 어, 네 맞습니다.
0: 어, 맞아요.
1: 네.
0: 아, 우리 김 작가님이 어떻게 또 아시고 이렇게 다 맞춰서 해주셨네요. 빛을 되찾아주시는 우리의 음악학자 개희승 선생님 준비해 주신 오늘은 어떤 음악인가요?
1: 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베르나르트 몰리크. 네. 라는 작곡가의 실내악 준비했어요.
0: 아, 새로운 음악가가 나왔네요.
1: 네. 뉘른베르크의 실입악단 단원이었던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뭐 연주를 했었고요. 13살에는 이제 대작곡가죠. 슈퍼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연주를 듣고 이 어린애가 너무 잘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몇 차례 뭐 레슨을 또 해준 것으로 뭐 이렇게 전해집니다.
0: 네.
1: 17살 무렵에 뮌헨 궁정 바이올리니스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1826년에서 49년까지 슈투트가르트 궁정 음악 감독을 지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빛을 보면서 아주 탄탄한 그런 커리어를 네. 이어갔던 음악가라고 할 수 있겠죠.
0: 같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탄탄대로를 네네. 걸었던

0: 음악가였구나.
1: 그냥 이 슈투트가르트 공정 음악 감독을 그냥 뭐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 그 2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 베를리오즈가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 수준이 대단하다면서 이렇게 칭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당 부분 몰리크의 지도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 생전에 독일 최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소로 불리면서 또 유럽 전역을 순회한 그런 음악가였는데 작품 대부분 잊혔다는 사실은 살짝 좀 놀라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오늘 음악 허물기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작품 감상해 볼까요?
1: 먼저 피아노 3중주 F장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피아노 3중주인데요. 1855년 런던에서 작곡했고요. 그리고 58년 마인츠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헌정 대상이 조금 흥미로워요. 그 당시 영국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찰스 할레였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0: 어떤 사람?
1: 이 할레 같은 독일 태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정착해서 맨체스터에서 이제 할레 오케스트라라는 걸 세워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0: 네.
1: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그런
0: 그렇군요.
1: 음악가였던 거죠.
0: 할레 오케스트라.
1: 네. 그러니까 이 삼중주 이렇게 헌정만 봐도 19세기 중반 이제 영국으로 건너간 독일 음악가들 사이의 어떤 그 네트워크랄까요?
0: 그러네요.
1: 그런 인맥 같은 것들이 좀 담겨 있어요.
0: 네.
1: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헌정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시기라서 뭐
0: 얘기해 주셨어요.
1: 네네. 뭐 아무나 내가 존경한다고 이렇게 막 누구한테 헌정을 뭐 이제 그럴 수는 없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전에 어떤 좀 이렇게 허락 아닌 허락 뭐 이런 것도 구해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헌정이 단순히 그냥 뭐 누가 누구한테 선물했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이 작품이 할레에게 헌정됐다는 사실도 사실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0: 네.
1: 그 어쨌건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몰리크 본인도 이 독일 출신 음악가 네트워크의 한 사람이었겠죠.
0: 영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었군요.
1: 네, 맞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부터 들어볼게요. 이 바이올린의 대가가 쓴 피아노 3중주라고 하면 왠지 바이올린이 엄청 화려할 것 같고 뭐 그런데
0: 그러게요.
1: 네, 근데 정작 들어보시면 바이올린이 얼마나 자제하는가. 이걸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대가는 사실 이렇게 막 나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점잖게 네.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내비치지.
0: 그렇죠.
1: 막 나 들어줘 나 들어줘 이러면서
0: 맞아요.
1: 막 그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대가가 그러지는 않죠. 이 참고로 이 감상할 연주가 제가 오늘 들고 온 연주가 2019년에 발표된 음반인데
0: 우와.
1: 그 이 연주가 이 작품의 세계 최초 녹음이자 유일한 연주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2019년에 처음으로 녹음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1: 유일합니다.
0: 존재하다.
1: 네,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게 된 지 아직 10년도 안 된 거죠.
0: 그렇죠.
1: 그만큼 잊혀진 작곡가 여야 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음악이 너무 좋아요.
0: 네.
1: 들어보시죠.
0: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F장조 작품 52 가운데 먼저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F장조 작품 5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아주 멋진 곡이네요.
1: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쓴 곡이니까 의뢰. 바이올린이 막 뽐낼 것 같잖아요. 네, 네. 뭐 엄청 휘황찬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인공은 나야. 네. 이런 존재감이 있을 법도 한데 그냥 다정하게 새 악기가 참 대등한 상황에서 네.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재밌고 독특하고 편안했어요.
1: 네. 맞습니다. 편안하다는 게 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19세기 한 중엽까지만 해도 여전히 연주자와 작곡가가 이렇게 엄격하게 지금처럼 구분되어 있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0: 네.
1: 그 이제 그게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파가니니나 리스트 같은 좀 어마어마한 연주력을 뽐내는 작곡가들의 네. 등장 때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무대에서 이렇게 자신을 폭발시키는 그런 연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음악

0: 음악이 음악사에서 조금 더 잘 기억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0: 근데 몰리크는 아까 이제 슈퍼 잠깐 언급했지만 이 슈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전통적인 자기가 네. 연주하려고 곡을 쓰는 연주자 겸 작곡가의 마지막 세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실내악은 이 무대 위에서 그 객석을 압도하는 그런 음악 전혀 아니었고 그 연주자들끼리 네. 이렇게 사이좋게 말을 주고받는 음악을
1: 네.
0: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제 그런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에
1: 품이 있는
0: 네, 네.
1: 그런 모습.
0: 네. 그래서 바이올린이 이렇게 앞으로 막 이렇게 전면에 나선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문자 그대로 대화 안에서 이렇게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방금 감상하신 1악장 선율이 이제 어딘가 뭐 멘델스존을 연상시킨다. 뭐 이제 그런 평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왜냐하면 몰리크는 아주 의식적으로 자기 음악의 이상을 멘델스존에게서 찾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당대의 굉장히 급진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뭐 베를리오즈나 바그너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제 우리 신독일악파라고 많이 부르죠. 의식적으로 좀 거리를 둔 그런
1: 네.
0: 작곡가였습니다.
1: 엄격한 형식을
0: 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래서 오늘 이제 감상할 몰리크 음악의 어떤 단정함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몰리크 자신의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미학적 가치들이니까요.
1: 네.
0: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2악장과 3악장도 이제 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듣고 와서 또 더 이야기 나누죠.
1: 네. 또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F장조 작품 52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3악장 스케르초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0: 1802년 태어나 1869년 세상을 떠난 독일의 작곡가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작품 52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3악장 스케르초 감상해 보았습니다.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학자 게이승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몰리크라는 19세기 독일 작곡가의 실내악 작품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늘 그중 피아노 3중주 감상하고 있는데 이 2악장은 거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 노래를 조용조용 흥얼거리는 듯한 네. 인상이고 3악장 스케르초로 넘어가니까 뭔가 이제 커튼을 걷어 올리고 창문도 활짝 열어젖힌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곡 안에서 실내와 실외를 오간 듯한 네, 네. 기분도 들어요.
1: 아, 그거 굉장히 뭐 재밌는 비유인데 사실 19세기 중반 이 독일 어권이가 이제 보통 시민 가정 음악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0: 네.
1: 이 음악 생활을 떠올리면 사실 그 굉장히 그 확 와닿는 비유인 것 같아요. 피아노 3중주는 원래 큰 연주회장보다는 살롱

0: 이나 가정, 거실에서 듣고 연주하던 음악이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타임슬립을 해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같은 데서 이거 연주하고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1: 아.
0: 저렇게 큰 데서 이런 곡을 연주하면 어떻게 청중과 대화를 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0: 그 이 시대 음악 실내악은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아주 그 우리가 응접실의 음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냥 정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거실 정도에서 모여서 서로 그 사교를 목적으로 음악을 하는 거지 이걸 무슨 뭐 작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주려고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이 음악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맨델스존, 슈만 다 뭐 비슷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그 집 안의 실내악 그 전통 안에서 이제 몰리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악장 노래하듯이 또 3악장은 뭐 스케르초니까요. 이렇게 춤추듯이 그렇게 음악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뭐 하나 더 덧붙이면 몰리크의 형식 또 매우 전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안단테는 안단테답게 스케르초는 스케르초답게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1: 네. 무리하지 않는다. 네. 재밌어요.
0: 그 무리했다는 표현이 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표현은 아니고 무리했던 대표적인 작곡가는 이제 베토벤이죠. 스케르초를 그냥 스케르초로 보지 않고 두지 않고
1: 네.
0: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스케르초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했고
1: 새로운 시도 확장.
0: 네,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혁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데 취미 없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1: 그럼요.
0: 네, 이런
1: 본래의 기획 의도에 맞춰가는.
0: 네, 몰리크처럼 또 그 안단테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잘 써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1: 네.
0: 그래서 보수적인 틀과 그다음에 섬세한 내용 사이의 균형이랄까요? 뭐 이런 게 이제 몰리크 음악을 들을 때 계속 확인하게 되는 특징인 것 같아요.
1: 네.
0: 마지막 악장도 이것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작품 52 가운데 4악장 몰토 알레그로 에 비바체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F장조 작품 52 가운데 4악장 몰토 알레그로 에비바체 전해드렸습니다.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분 좋게 달리는 피날레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막 빠르고 밝은데도 점잖네요.
1: 맞아요.
0: 네.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았던 신사였을까 싶기도 하고 참 단정하게 네. 웃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또 좋아했나 뭐 그런 생각 네. 좀 네. 드네요.
0: 그렇죠.
1: 네. 네. 네. 거기도 이제 워낙에 이렇게 막 그렇게 겉으로 막 드러내고 이러는 건 사실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네. 할 일은 하는 일은 아니야 뭐 네. 이런 네. 생각이 있었던 것이니까 몰리크 단정하게 웃는다라는 표현이 뭐 그 이보다 더 좋은 묘사는 없다 싶을 정도로 네.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0: 그게 참 어렵거든요.
1: 아 어렵죠.
0: 깔깔깔까지는 네. 아니어도 그래도 막 막 발산하고 싶은 네, 순간이 네. 있을 텐데 적당히.
1: 네. 네. 그리고 네. 그 이렇게 듣는 게 아마 이제 그 저희만 그렇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시대 평론가들의 증언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묘하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 하나 하면 이 여러 가지 있는데 멘델스존과 슈만은 몰리크의 바이올린 연주가 이 기교는 빼어난데 좀 차갑다. 뭐 이렇게 네, 네. 느꼈던 것으로 전해지고
0: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베를리오즈도 이 몰리크 연주 뭐 힘 있고 엄격하지만 좀 뉘앙스가 부족하다. 뭐 이건 이제 얼핏 들으면 약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또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0: 뉘앙스가 부족하다는 게 어떤
1: 그러니까
0: 의미예요?
1: 뭔가 엣지가 없다. 뭐 이렇게 들으면 뭔가 매력이 없다. 뭐 이제 그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친구이자 뭐 그 아주 열렬한 지지자였던 요아임 같은 사람도 음정도 완벽하고 뭐 너무 좋은데 그 보잉이 좀 그 각지고 뭐 좀 평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한 방이 조금 아쉽다. 뭐
1: 네네네. 네.
0: 요즘
1: 그리고 이 연주에 대한 이 평가들이 사실 이 몰리크 작품에도 거의 그대로 좀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 이런 거겠죠. 흠잡을 데 없는 솜씨. 근데 이렇게 듣는 사람을 확 붙드는 네. 어떤 그런 마성은 없는. 이건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의 개성이군요, 이게.
1: 네, 네, 네. 그래서 몰리크의 경우는 그 내용은 정말
0: 재밌습니다.
1: 내용은 아주 충실하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화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잘 전달이 되기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뭐 약점일지 미덕일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듣는 사람이 판단할 몫인 것 같고요. 한 곡 마지막 곡 또 준비했으니까 이거 들어보시죠.
0: 네.
1: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로 작곡한 피아노 3중주입니다. 1845년 작품인데 마지막 악장 론도 준비했으니까 이거 듣고 와서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가 먼저 썼던 피아노 3중주네요.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27 가운데 4악장 론도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27 중에서 4악장 론도 전해드렸습니다.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들어보았던 피아노 3중주 2번보다 작품 52번보다 이쪽이 조금 더 단단하고 좀 옛날 느낌이 네, 그렇죠. 났어요. 네. 와 진짜 10년 전 먼저 썼던 곡이어서 그런지 무언가 한 세대를 더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느낌. 네. 재밌네요.
1: 또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네. 뭐 작은 일화도 있는데 그 한스 폰 벨로 같은 그 당대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아끼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그 이제 한스 폰 벨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얘기를 누군가 들으셨다면 오잉? 뭐 이러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그 벨로는 사실 바그너와 리스트를 뭐 아주 거의 떠받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혁신적인 음악, 네. 신독일악파 아주 핵심적인 인물 또 미래 음악의 어떤 기수였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리스트의 4위였고.
1: 네. 근데 그 벨로가 정작 뭐 사석에서는 이제 몰리크처럼 보수적인 작곡가의 삼중주를 심지어 즐겨 연주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0: 신기하네요.
1: 네. 네. 그리고 벨로가 이 곡을 슈베르트 삼중주보다 더 좋아했 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거든요. 뭐 이건 이제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0: 애정곡이었네요.
1: 네, 네. 그래서 그 이게 정말 이게 맞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벨로는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상한 사람이거나 겉으로는 막 이렇게 자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음악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사실 속으로는 아, 난 그래도 전통적인 거 보수적인 게 더 좋은데 뭐 이랬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식을 했건 그렇지 않았건 머리로 듣는 음악과 가슴으로 듣는 음악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뭐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0: 후자 아니겠습니까? 집에서까지 나 혼자만의 시간에서까지 일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제 생각은 그런데
1: 네, 아니 그 정말로 네. 그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몰리크의 음악 이제 함께 감상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이걸 머리로 들으셨는지 아니면 가슴으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그렇게까지 굳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들으셨다면 한 주 더 들어보시고 또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죠.
0: 참 또 흥미로운 음악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계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계이승의 음악 허물기 토요일 코너 전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어떤 미술관에선 소위 역주행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1관을 보고 나면 2관으로, 2관을 보고 나면 3관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지나온 전시실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죠. 또 많은 미술관의 출구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퇴장 후에는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작품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출구를 나서면 관람은 끝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역주행이 불가능한 미술관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순 있어도 이미 지나온 시간으로 돌아갈 순 없고 작품처럼 갈무리 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출구 앞에 서게 되겠죠. 퇴장 후 제 입장은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린 전시관 안의 작품들을 공들여 살피듯 현재라는 작품을 더 자세히 공들여서 음미해 봐야겠죠. 다시 보러 올 수 없는 명작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 였습니다. 더 스칼라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어요. 세상의 그 어떤 술보다도 당신의 눈빛에

바다. 미술관의 이 안내문 앞에서는 한 번쯤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문을 나서도 진짜 후회하지 않을까. 다시 봐야 하는 작품은 없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마 삶의 끝에서도 그런 후회와 망설임의 감정이 들겠죠. 이 문을 나서면 더 볼 수 없는데, 정말 끝인데 라는 생각으로요. 나중에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잘 음미해야겠습니다. 생생클래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 한번 해야지, 혹시 이렇게 밀어두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듣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즉석 신청곡 형태로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미리 좀 듣고 싶은 곡이나 또 추천곡 원하시면 넉넉하게 좀 여유 두시고 원하시는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번에 드릴 곡은 그리그의 발린 소나타 3번 C단조 작품 45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라도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사입니다.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과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악장 알레그라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사였습니다. 스페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과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390번 쓰시는 분, 얼마 전에 마티아스 괴르네와 선우예권의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여름에 듣는 겨울 나그네가 무더위를 좀 누그러지게 하는 듯 했어요. 선우예권의 새 앨범 가운데서 실잡는 그레첸 신청합니다 하셔서 연주의 감동을 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곡, 그리고 신청하신 곡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데어 린덴밤, 보리수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와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요. 신청하신 슈베르트의 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실잡는 그레첸 선우예건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두 곡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편곡한 실잔능 그레첸 선우의 건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겨울나그네 가운데 보리수였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와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스튜어트 굿이어의 피아노 앤드루 콘스탄틴이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락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였습니다. 스튜어트 굿이어의 피아노, 앤드루 콘스탄틴이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어요.

한낮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클래식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 시간입니다. 이번 주 소식 지금 만날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간 생클.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기쁜 소식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모차르트의 작품 6곡이 포함된 레슨 공책이 발견됐다는 소식일 겁니다. 발견된 곳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인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음악부 큐레이터 프랑스와 피에르 고이가 쌓여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에 이 공책에 눈이 갔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강의를 위해 썼던 문서들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유사한 점이 눈에 띄었던 거죠. 필체도 그렇고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음자리표를 그리는 방식이 남달랐던 건데요. 큐레이터는 해당 문서를 모차르트의 다른 친필 작품들과 비교해보고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음 재단으로 보내서 진본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공책은 모차르트의 나이 22살이었던 1778년 기네 공작의 딸을 가르치던 시절에 작성된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모차르트가 내준 연습 문제들과 제자의 답변, 또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연주곡 7곡이 실려있는데 미완성인 마지막 곡을 제외하면 6곡은 완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제자의 아버지이자 이름난 플룻 연주자였던 기네 공작과 하프를 연주하는 그의 딸을 위해서 이런 7개의 연주곡을 작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곡들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플룻 연주자 마틸드 칼드리니와 하프 연주자 니콜라 튤리에 의해서 세계에 초연됐습니다. 작곡된 지 248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본 모차르트의 새로운 작품들. 그 어떤 보석을 발굴해도 이처럼 반갑지는 않겠죠? 다음으로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수상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임윤찬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독일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오프스 클래식에서 올해의 기악 연주자 부문 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동 수상자로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리스티안 테첼라프와 베를린필의 호른 단원인 사라 윌리스가 선정됐는데요. 바로 지난해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라벨의 피아노 독주 전곡집 음반으로 같은 상을 수상했었죠. 임윤찬은 이번 수상을 함으로써 2년 연속 우리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올해의 기악 연주자로 꼽히게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윤찬의 수상 소감도 화제가 됐는데요. 러시아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시 밤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면서 잠들지 마라 잠들지 마라 예술가여 잠에 굴복하지 마라 너는 영원의 인질 시간의 포로이니 라는 구절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예술가는 영원의 진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간이라며 항상 겸손하게 음악을 섬기며 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소감처럼 음악을 섬기면서 더 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들려줄 임윤찬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제가 됐던 공연을 TV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피아니스트 김선우, 선우예관, 조성진과 임윤찬이 한 무대에 올라서 큰 주목을 받았던 공연이잖아요. 지난 2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던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음악회 이어지는 울림이 CNN TV 시리즈 중 하나인 쇼타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방영되는 건 바로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인데요. 세계 주요 이벤트의 뒷이야기를 조명하는 쇼타임에서는 본 공연뿐 아니라 사전 리허설과 공연 준비 과정까지 다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피아니스트 4명을 한 무대에 올린 전설의 공연. 궁금했지만 직접 가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궁금증을 이 TV로나마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차르트의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겔 29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을까요? 마갈리 모스니에의 플루트과 자베드 마스트르의 하프, 이보르 볼튼이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퀘엘 29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마갈리 모스니의 플루트과 자비에 드 마스트르의 하프, 이보르 볼튼이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 역시 이번에 발견된 모차르트의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작품들처럼 귀네 공작과 그의 딸을 위해서 작곡된 작품이었습니다. 주간 싱글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모차르트의 새로운 악보가 실려있는 레슨 공책이 발견됐다라는 반가운 소식, 또 이민찬의 오프스 클래식 올해의 기악 연주자상 수상 소식, 또 클래식 피아니스트계의 F4라고 해야 하나요?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음악회가 CNN 인터내셔널에서 오늘 방영된다는 소식까지 간추려 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간간이 발표가 되기도 하죠. 2021년에는 피아노곡 알레그로 D장조가 공개돼서 조성진이 세계 초연을 맡았고요. 2024년에도 현악 3중주 작품이 독일의 라이프지히 시립도서관에서 발견됐었죠. 이런 문서들을 처음 발견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흥분되고 기쁘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올 것 같은데요. 이런 막 가슴이 벅차다, 뭐 그냥 기쁘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면서 오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수상 소식을 전해준 이민찬의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28변주에서 30번 변주 그리고 아리아 다카포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28변주에서 30번 변주 그리고 아리아 다카포까지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KBS 클래식 FM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비길 톰슨의 At the Beach였습니다. 호칸 하르덴베르거의 트럼펫과 롤란드 펜티넨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규선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동해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보게 됩니다. 청취한 지 며칠 안 되지만 처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사이먼 앤 각펑클의 곡 Sound of Silence 청해 주셔서 밀로스 카라다 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봉용님이 청해 주신 곡이네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65번입니다.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을 마스터한 오르간 연주자죠. 헬무트 발히아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바흐 작품번호 565번이었습니다. 헬무트 바이샤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 하이든의 현악사 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아다지오 칸타빌레입니다. 이 현악사 중주의 황제라는 이제 부제가 붙게 된 것이 바로 이 2악장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황제 창가, 신이여 황제를 지켜주소서 그 음악의 선율을 차용해서 이 악장에 녹여냈기 때문에 황제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런던 하이든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사 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였습니다. 런던 하이든 자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2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3악장 런도 듣겠습니다. 스웨덴 트럼페터죠. 우르반 아그네스 그리고 하워드 셸리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입니다.

훗말의 트럼펫 협주곡 2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3악장 론도까지 들었습니다. 우르반 아그나스의 트럼펫, 하워드 셸리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핀란드의 그 민족주의 음악의 상징 같은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준비했습니다. 역시 오슬로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클라우스 맥켈라의 지휘로 준비했는데 이 맥켈라를 발음할 때 항상 저는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마켈라로 읽어야 될까? 맥켈라로 읽어야 될까? 원래 이제 A와 A 글자에 위에 점점 이렇게 붙은 게 독일에서는 우물라우트라고 해서 에 발음이 맞는데 또 이 핀란드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이렇게 이 A에 이렇게 우물라우트가 붙은 거는 또 아에 가까운 에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켈라 혹은 맥켈라로 소개되는데 오늘 저는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클라우디오 베나의 에스파냐 카프리치오소 젤라토 4중주단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코 프루사가 지휘하는 밤베르거 짐포니카의 새 음반이 발매되는데요. 이 가운데 보우슬라프 마르티누의 교향곡 6번 교향적 환상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83, 브루노 레오나르도 겔버의 피아노,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 좀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단테 교향곡 가운데 도이프 푸가 마니피카트를 마틴 하젤베그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첼리스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단테 교향곡 가운데 도이프 후가 마니피카트를 마틴 하절벡의 오르간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명현주명 음악 오늘 첫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잊혀져가는 명연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절판된 그런 음원이지만 이웃나라에서 매녀들을 위해서 소량 제작한 음반 구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말 굉장한 연주인데요. 일세를 풍미했던 남미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브루노 레오나르도 겔보의 전성기 때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음원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83 브루노 레오나르도 겔보의 피아노 루돌프 캠페가 주요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83 브루노 레오나르도 갤보의 피아노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197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의 가곡 가운데 아델라이드의 작품 번호 46 테너 프리시 분들리시의 노래 후버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드의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노래 후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 넘어갑니다. 음악 뭐 소개 간단히 드리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출신의 중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야콥 후르사가 새 음반 마르티누의 교향곡 전곡을 발매했습니다. 밤베르크 짐포니카는 체코에서 밤베르크의 둥지를 들었던 그런 단원들로 구성됐던 단체죠. 그래서 체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오케스트라를 체코 출신의 지휘자 야콥 후르사가 이끌고 이번에 마르티누의 교향곡 전곡을 발매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향곡 6번 연주 대단히 뛰어나는데요. 교향적 환상곡들 전해드립니다.

보우슬라프 마르티누의 교향곡 6번 교향적 환상곡들 야코브 프루사가 지휘하는 밤베르거 짐포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뭘 연주해도 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누가 백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흑곰을, 메뚜기를. 난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떻게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축복받은 사람처럼 머물 수 있고 들판을 천천히 거닐 수 있는지. 난 하루 종일 그것을 하고 있었다. 말해다오, 그 밖에 내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결국 모든 것은 죽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나 빨리. 말해다오,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생각인가?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시인 메리 올리버는 여름날이란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메뚜기를 만들었을까? 세상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이라고요. 메뚜기 한 마리를 오랫동안 관찰한 뒤 주의 깊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곧 기도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난 오늘 온종일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리 올리버의 여름날을 알고 나면 지금 눈앞의 세계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너의 하나뿐인 소중한 삶으로 넌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스웨덴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20세기 스웨덴 작곡가 에릭 에릭슨의 이덴나 유바 소마티드, 이 감미로운 여름에 주로 합창음악을 작곡한 아티스트인데요. 이 곡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여름 노래라고 하나요. 그죠? 북극권은 정말 여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계절일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름의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름날 내 영혼아 나가서 기뻐하라. 보라 대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했는지 너와 날 위해 대지가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을 품고 있는지.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이죠. 더 리얼 그룹의 하모니로 토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세상에 눈부신 여름날 속 소중한 주말, 우리 노날가족 여러분은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뭘 하시든 무엇보다 무조건 행복하시길, 그 곁에 노날이 있겠습니다. 시원한 항구도시 나폴리의 칸촌에 이어드릴게요. 엔조 보나구라의 나폴레타나입니다. 루나 마리나라, 바다에 비친 달.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입니다.

나폴리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하, 이 곡을 들을 때가 됐네요, 이제. 나폴리 미녀, 비에니술 마르, 바다로 가자 방금 들으셨어요. 끝이 없는 그 바다, 물결 넘실 춤추는 바다로 가자. 이 나폴리 서민들의 낙천적인 생활과 또 바다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바리톤 하르만 프라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나폴레 타나는 엔조 보나구라의 곡이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구스타프 말러의 아내 알마 말러의 흔치 않은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스타프 말러는 아내의 작곡 활동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래요. 후에 이 부부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뒤늦게 그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면서 그녀의 그 옛 악보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그때 빛을 보게 된 곡 중에 하나입니다. In Minus Father's Garden, 아버지의 정원, 소프라노 샤를롯 마르지오노, 브라반트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연주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아내 알마 말러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원. 소프라노 샤를로트 마르지오노가 불렀고요. 브라반트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재즈 스탠다드 곡 Secret Love였습니다. 뭐 그는 재즈 분야에서도 뛰어난 가수죠.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니콜라 보르보라가 파리넬리를 위해서 쓴 오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페모,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의 방해로 비극적으로 펼쳐지는 목동 아시스와 바다의 님프 갈라테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노래 아시스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갈라테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주피터 신에게 평화와 안식을 갈구하는 노래 알토 조베, 위대한 조베요. 카운트 테너 프랑크 파지올리,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몬티스 레갈리스의 연주입니다.

니콜라 보르보라의 바로크 시대 오페라였습니다. 폴리페모 중에서 목동 아시스가 부르는 위대한 조베어, 카운트 테너 프랑코 파지올리가 불렀고요.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몬티스 레갈리스의 연주였습니다.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뮤지컬 작곡가죠. 프랭크 와일드온의 대표작 지킬과 하이드 중에서 Someone Like You 들어보시죠. 지킬 박사의 따뜻한 친절에 감동한 클럽의 쇼걸 루시가 부르는 넘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날 찾아준다면, 사랑해준다면. 루시 역으로 유명한 미국 가수 린다 에더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프랭크 와일드운의 뮤지컬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The Civil War 중에서 Tell My Father. 전쟁터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젊은 병사가 아버지께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남성 3인조 그룹이죠. 솔레미오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뮤지컬 넘버 지킬과 하이드 중에서 Summer Like You, 루시의 노래였습니다. 미국 가수 린다 에더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미국 남부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자장가 가운데 All the Pretty Little Horses, 예쁜 아기 말들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첫 구절이 Hush ya bye, don't you cry로 시작하기 때문에 Hush ya bye라고도 불리는데요. Hush ya bye. 아이를 재울 때 쓰는 옛날 영어식 자장가 표현으로 뭐 우리말로 하자면 자장자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장가 제목이 왜 Old Pretty Little Horses, 예쁜 아기 말들일까? 이 노래는 아기가 잠든 뒤 꿈속에서 만나게 될 환상적인 말들을 떠올리게 하는 자장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노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들과 관련된 자장가로 전해져 왔다는 점인데요.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노래 속 진짜 아기는 흑인 여자 노예의 아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역시 흑인 노예인데요. 그녀가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재우는 아기는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백인 주인의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주인의 아기 유모로 일하는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의 아기를 돌보느라 정작 자기 아이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해 둔 채 혹은 어딘가로 팔려나가 곁에 없는 자기 아기를 떠올리며 부르는 자장가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가리켜 진정한 노예 자장가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 채 백인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재워야만 했던 흑인 노예 어머니의 쓰라린 감정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민요학 자료에 따르면 전승되는 버전에 따라 섬뜩한 이미지가 들어있는 자장가라고도 하죠. 흑인 노예 아기는 들판에 혼자 놓여있고 그 주위를 새와 나비가 맴도는데 더러는 눈을 쪼아 먹는다 이런 표현도 등장해서 후대 버전에서는 새와 나비가 눈 주위를 펄럭거리며 맴도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장가답게 달콤하고 다정한 면이 있으면서도 그 이면엔 깊은 슬픔과 아픔 또 어머니로서의 따뜻함까지 동시에 배어있는 독특한 자장가 예쁜 아기 말들 Old Pretty Little Horses입니다. 자장자장 울지 마라 아가야 잘 자렴 깨어나면 예쁜 조랑말들이 있을 거야 검은색 갈색 얼룩무늬 회색 조랑말 모든 예쁜 아기 말들이 아가야 울지 말고 잘 자렴 아빠의 기쁨 엄마의 기쁨 내 아가 꿈나라로 가렴 깨어나면 예쁜 조랑말들이 있을 거야 울음을 그치렴 눈을 감으렴 예쁜 조랑말 꿈을 꾸렴 자장자장 울지 마라 내 아가야 잘 자렴 어둠이 내리고 사람이 부르네 내 아가야 잘 자렴 깨어나면 예쁜 조랑말들이 있을 거야 위아래로 빙글빙글 예쁜 말꿈 쉿 안녕 울지 마라 잠들거라 나의 작은 아가야

노예 자장가로 알려진 미국 남부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자장가 예쁜 아기 말들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도나 베넷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웨일즈의 자장가 골랐습니다. All through the night, 밤새도록. 수호천사가 밤새 아기를 지켜주길 바라는 엄마의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를린 혼의 음성입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호니 부른 웨일즈 자장가 All Through the Night 토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끝곡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공원 입구의 나무는 지금도 긴 술래 중. 세상엔 물질의 길도 있으나 영혼의 길도 있는 법. 오늘의 긴 술래길을 서러워 마라. 나무는 온 팔을 벌려 밤하늘에 별을 가리킨다. 박철 시인의 별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공원 입구의 나무는 그 자리에 늘 서 있지만 마치 술래 중인 것 같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나무의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영혼은 아주 먼 곳까지 술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죠. 하늘을 향해 가지를 펼친 모습 때문일까요? 그 가지 끝이 하나하나 먼 별에 닿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까요? 나무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가지를 내어 하늘을 향해 펼치다 보면 저 먼 곳에 닿을 수 있다고 나무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류영선 작곡 나무가 있는 언덕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은경의 피리와 박종호의 기타, 허인중의 25년 가야금, 윤호세의 다견주입니다.

류영선 작곡 나무가 있는 언덕, 안은경의 피리와 박종호의 기타, 허윤종의 25연 가금, 윤호세의 타견주로 오늘 FM 풍기마을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기마을은 박철 시인의 별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서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영혼은 먼 별로 순례를 떠난 것이 아닐까. 나무는 우리에게도 그 순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무들은 또 어디를 가리키며 어떤 길을 알려줄까요? 여행을 떠나보면 알게 될까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태기행과 역사, 문화기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충남 당진시에는 합덕재가 있습니다. 합덕재는 고려 초에 축조된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가 천년이 된 셈이네요.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견훤이 왕건에 맞서 싸우면서 이곳에 군막을 설치하고 군마에게 물을 먹이려고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성종실록에 따르면 고려 때 처음 뚝을 쌓고 조선시대 여러 차례 고쳐 쌓았다고 합니다. 제방은 원형대로 남아있는데 제방 형태가 곡선인 점이 특이하다고 하네요. 지금은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생태 환경은 잘 보존돼 있어서 멸종 위기종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죠. 당진 합덕재와 관련된 전통도 많습니다. 가뭄에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제 성격을 띤 둑제를 지냈으며 겨울에는 이 저수지의 얼음이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리시설로서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농경문화 유산으로 남아있죠.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이 문을 열어서 합덕재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주변에는 수변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여름에는 연꽃이 만발하죠. 7월 초에는 연꽃 축제도 열립니다. 합덕재를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계절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연꽃 가득 핀 연못 속에 잠겨있는 천년 역사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당진 합덕재를 지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바로 버그네 순례길인데요. 버그네는 이곳을 흐르는 물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당진과 그 주변 지역은 오래전부터 삽교전을 따라 내륙 깊숙이 포구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내포라고 불렀죠. 서양 선교사들이 바로 이 포구를 통해 당진으로 들어왔고 천주교 신앙이 이 지역에서 일찍 꽃피웠습니다. 버그네 순례길은 천주교가 자리 잡았던 곳을 따라가며 순교자들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곳입니다. 길은 솔매 성지부터 신리 성지까지 이어지는데요. 솔매 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고 신리 성지는 조선 제5대 교구장 다블리 주교 유격지가 있는 곳입니다. 총 거리는 13.3km 정도 되고 전체가 완만한 산책로처럼 이어집니다. 버그네 순례길은 합덕재, 합덕성당, 그리고 무명 순교자들의 묘를 지납니다. 원래 순교자들의 묘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70년대와 80년대 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신리성지는 조선 천주교의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는 순교자들이 태어난 집과 마을이 남아있어서 그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죠. 이 길은 천주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까지 돌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당진이라는 지역이 갖는 지리적 특징과 자연 환경, 그곳에서 꼽힌 종교와 문화 이야기까지 이 순례길에서 두루 만나볼까요?

당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여행지로 면천읍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면천읍성은 1439년 세종 21년에 축조됐습니다. 최근에는 읍성의 성벽, 성문, 옹성, 그리고 성내 객사 등이 복원됐죠. 당진에서도 면천 지역은 곡창지대인 내포 평야의 중심에 있고 한양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산만과 접해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죠. 처음에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면천 산성을 쌓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산성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평지에 읍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읍성을 찾고 있는데요. 바로 면천 읍성 성안마을의 풍경 때문입니다. 기와집과 초가를 복원해서 저잣거리를 재현했고 오래된 집들과 소박한 식당, 그리고 이발소, 전파상, 동네 책방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옥 숙박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요즘 SNS를 통해 레트로 거리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면천 읍성 안에는 연안 박지원이 면촌 군수로 있을 때 조성한 연못 골정지, 11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

그리고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과 군자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대나무 숲속 대숲바람길은 여름철에 걷기 좋은 길이죠. 수백 년 전 읍성과 성안마을을 찾아서, 연꽃과 대숲을 찾아서 올 여름에는 당진 면천읍으로 가볼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충남 당진시에 다녀왔습니다. 연꽃피는 합덕재, 박은혜 순례길, 그리고 면천 읍성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우리 음악은 박인호 작곡 25연 가야금을 위한 세계의 모음곡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여유있고 중후하게, 2장 서정적이며 흥미있게, 3장 자유롭고 기교적으로. 정길선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재생아야 삼천이 괴척하야 권룡산 낙맥으로 조선 팔도 생길 적에 백두산이 기봉하야 그 산 낙명 나려와 와룡은 넘쳐서 강한도라 금강산 12,000봉 팔도를 분정할 때 서력산 우대봉은 영호남을 바라보고 북악산 한라산은 경기호수를 바라볼 때 그 두 봉이 기세하야 삼각산이 생겼도다 삼각산이 생길 적에 조홍남은강을 짓고 한양은 대포할지 일왕산은 두산이요 한라산은 안산이요 관악산은 백호요 금강산은 청룡으로 후루리 나려와 천추만대 도읍터 대궐터가 생겼도다 이씨 한양 동국하야 팔도를 분정할 때 한경도 서봉산 흑영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제도상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유수강이 둘러있고

둘러 있고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이 둘러 있고 그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이 둘러 있고 그 산 낙맥 나려와 가야산이 생겨도다 가야산 낙맥

좋아 상가냥 대령은 꼭 팔주먹으로 사게 와서 기계연 먹으러 놓고 380석 수에 차차로 걸어놓으니 화도 오락성 난정을 제 명단제 일이오 어하 이 집이 어하 이 집 졸시고

게 보란이 되었네. 집지당을 보려면 호박주추유리 기둥 이리 꺾고 저리 꺾 두루 사며 입구 짜 내 애구의 풍경 달아 동남풍을 소르르 불면 풍경 소리라 찬란하고.

금상에도 열이 이러다. 정월이라 드는해 2월이라 한식절로 막아내고 2월이라 드는해 3월이라 삼진날 윤자로 다 막아내고 3월이라 드는해 4월이라 초파일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4월이라 드는해 5월이라 단원날 추춘놀이로 막아내고 5월이라 드는해 6월이라 유돈날 밀국수로 막아내고 6월이라 드는해 7월이라 칠성날 은하수로 막아내고 7월이라 드는해 8월이라 한가위 오려송편으로 막아내고 8월이라 드는해 9월이라 9일날 국화조로 막아내세 9월이라 드는해 10월이라 상달 무어일로 막아내고 10월이라 드는해 동짓달이라 동짓날 팥죽으로 막아내고 동짓달이라 드는해 스달이라 금음날 은시로 덕반하여가지고 가전도에 걸려 산을 재 백간마당에 천둥살 안마당에는 벼락살 이벽저벽에 벽화살 안방으로 들어가 햇대 끝에는 낙마살 가진 낙마가 걸렸는데 대주의 날이 맞는 창이나 도포가 걸려있고 지주의 금상마마 나돌이 치마가 걸려있고 옥동같은 귀여운 아씨 팔방개 등등걸 비색저고리 기불주머니 달에버섯 여기저기 걸려있고 가세밥에 따라들고 시일밥에 따라든 잡신 금일고사도에 가야 원강천리 소멸은 임반사는 댁이라고 손송치 발언할세 이런 경사 또 어디 있으리 산으로 가면은 산신살 들로 가면은 청룡살 거리거리에 노중상 관문 출입에 관문살 시중 출입에 시중살 초상난데 조문살 부모 죽어선 몽상살 이살 저살 다 몰아서 원강천리 소멸은 이만 사는 댁이라고 수원송치 발언을

물두멍에는 용녀부, 쌀독에는 시녀부, 살강 밑에는 숟가락살, 뒤란으로 들어가 토주허구도 지신문, 부부간에는 공방산, 굴뚝에는 굴뚝대장 토지허구도 지신문. 이살 여살 다 몰아서 원강 천리 소멸은 임반사는 대기라고 손송지 바라는

등산에서 열이 이러다. 낮이 되면은 불이 맑고 밤이 되면은 불이 밝고 수화는 명명대길 이러다. 1년은 12달 과년 360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콧불행불 우한재란 3대 판란을 금일고사도에 가야 원강천리 소멸하니 만사는 내기라고 수원송 지바란 어서 따은하게는 수명장수 하시고 못난하기는 생남바란 어시여 명을랑은 삼천갑자 동방석이 명을 점재하시고 복을랑은 석수지복을 점재하소서.

충청남도 당진군 송하읍 월곡리에서 제록된 고사 소리, 윤병호 어르신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경기 시나위에 준비했습니다. 도살풀이, 모리, 잦은 굿거리 함께 하시죠. 최경만의 피리와 이철주의 대금, 김영재의 해금과 박영진의 장구장단, 강영수의 진현주입니다.

경기 시나위 도살풀이 모리 잦은 굿거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네요. 최경만의 피리와 이철주의 대금, 김영재의 흑금, 박영진의 장구장단, 강영수의 진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도 눈부신 녹색이 넘쳐나는 뜹니다. 녹색이 주는 편안함 다 느끼고 계신지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있는 사람 모습만 봐도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도 누군가의 눈에는 그 녹색 배경과 어울려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한 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구마구 더워지기 전에 밖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을 때 주말 저녁은 그렇게 보내고 싶네요. 오늘도 FM 풍요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지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번 주엔 좋은 공연과 멋진 문화 행사가 많았습니다. 두 개의 도서전이 코엑스와 노들섬에서 열리고 있고 각 공연장마다 어린이를 위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힙한 감성을 위해서 혹은 좋아하는 걸 함께 누리려는 사람들이 만든 자리가 열리고 있죠.

좋은 책은 어디 있을까 고르는 눈빛은 아름답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러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도 아름답고 취미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여름은 이렇게 견디는 거야. 수많은 행사와 좋아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맛있는 것을 데리고 천천히 건너가는 여름. 혼자서도 충만하고 함께하면 더 풍성한 여름을 기다려봅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테마곡이었죠. A Summer Place를 노래로 했는데요. 그것도 이탈리아어로 부른 깐소네였습니다. 이탈리아어 제목은 Scandalo al Sole, 영화의 제목과 같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 스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를 미란다 마르티노가 불렀어요. 미란다 마르티노 하면은 우리 번안가요 홍민의 고별의 원곡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스트린지 티 알라미아 마노를 불렀던 미란다 마르티노의 목소리, A Summer Place를 노래한 스칸달로 알 솔레. 이어드린 곡 역시 여름 음악이죠. 역시 영화 주제곡이었는데요. 데이비드 린 감독, 캐서린 헵번 주연의 썸머타임의 주제가 썸머타임 인 베니스였습니다. 노래는 이탈리아계 미국 가수 제리 베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트릭 피오리의 노래였어요. 어머니가 코르시카인이에요. 프랑스 가수.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근위대장 페비스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가수죠. 파트릭 피오리의 노래 가운데 플루이슈 펑사투아 널 생각할수록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흐르는 시간도 날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 어느 것도 널 대신할 수 없어 라고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스노우 왈츠라는 곡이었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장세영의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핀란드의 작곡가 오스카르 메리칸토의 발슬롱트 느린 왈츠. 제목은 느린 왈츠지만 이즈미 타테너는 좀 빠르게 연주를 했지요.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이영훈의 곡인데요. 기쁨의 날들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All I Really Want Is Love 였어요. 듀엣 곡이었죠.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 그리고 스웨덴의 팝재즈 가수 리사 엑달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앙리 살바도르가 당시 2000년이었는데요. 82세에 발표한 음반이어서 정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었죠. 그 앨범에 수록된 All I Really Want Is Love 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박주원의 기타 연주 오버조이드였는데요. 스티비 원더의 원곡을 박주원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이영훈의 곡 기쁨의 날들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였고요. 이번에도 이영훈의 곡인데요. 1993년에 이영훈 소품집 1이라고 발매된 음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곡들을 러시아로 건너가서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담아왔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경복궁의 오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같은 앨범에서 시를 위한 시라는 곡을 전해드린다고 하면서 안개꽃 추억으로가 나갔었어요. 이게 약간 이 방송국 내에 제목이 잘못 기입된 그런 실수로 인해서 잘못 나갔었는데요. 그때 전해드린 곡은 안개꽃 추억으로였습니다.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영훈의 곡 오늘은 경복궁의 오후 들어보시죠.

칼 젠킨스의 발라디오. 이 곡에서는 1악장을 주로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3악장 비바체를 전해드렸습니다.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스트링스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영훈의 곡 경복궁의 오후를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합창곡이죠. 리 아란치 올레짜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마우리치오 아레나가 지휘하는 피렌체 5월 음악제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마우리치오 아레나가 지휘한 피렌체 5월 음악제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탈리아의 영화 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곡들을 음악을 모아봤는데요. 엔니오 모리코네와 공동 작업도 많이 했고 모리코네 작품의 편곡과 지휘를 맡아서 함께 작업을 많이 했던 영화 음악가입니다. 브루노 니콜라이, 오늘은 아마 그의 음악에서 모리코네의 향기를 더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두 곡 가운데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1969년 영화 99명의 여인이라는 영화의 OST에서 테마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퀀스 19였는데요. 어느 섬에 고립된 여성 교도소 이야기를 다룬 이탈리아의 B급 영화였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 역시 B급 영화를 많이 담당했었죠. 그래서 음악도 좀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사막의 전투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제목이 추억의 왈츠, Valzer Souvenir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소수의 영국군과 독일군이 덫에 걸려 사막에 고립되면서 각자 자신의 부대로 귀환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연대를 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막의 전투 OST에서 들으셨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영화 Love Buzz라는 1969년 영화인데요.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두 트랙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La Contessa Stravagante, 기이한 백작 부인입니다.

브루노 니콜라이의 영화음악, 영화 Love Buzz OST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La Contessa Stravaganza, 기이한 백작 부인. 이 첫 번째 곡에서는 에다 델 로르소의 스케치 함께 했고요. Un poema per lei, 그녀를 위한 시였습니다. 서로 가까운 두 커플이 폭풍우를 만나 어느 고립된 별장에 묵게 되면서 그들과 별장 집사, 그리고 백작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의 음악이었습니다. 오늘도 브루노 니콜라이의 영화음악 세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9번 시장조, 라 리티라다 디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귀형 나팔, 제라르 보너 45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아사이 전해드립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챔버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9번 C장조, 마드리드의 귀형 나팔, 라 리티라다 디 마드리드, 제라르 보는 45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아사이였습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챔버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정화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오늘 91번째 생신 맞으신 저희 어머님께 이남삼녀 자녀들이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다섯 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모든 순간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오래오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클래식보다는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어머니께 어울리는 곡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어머니 굿은 축하드리고요.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린 곡들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가장 근접한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스페인의 가수, 배우이기도 합니다. 사라 몽티엘이 노래하는 아마도 미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라울 바스가 노래한 마마, 엄마라는 곡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띄우는 편지였어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다크시티 OST에서 전해드린 스웨이 였습니다. 기엔세라라는 스페인어 제목으로도 알고 계시죠? 이 곡 오늘은 아니타 켈시가 노래한 스웨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배우이자 가수 사라 몽티엘이 노래한 아마도 미오, 내 사랑이었고요.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 바우의 연주 시투아소아 트리앙굴라레시 삼각관계 이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어요. 세 곡의 월드뮤직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알메리아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요. 오이요, 바스크 지방 출신의 바스크 음악을 하는 그룹 이름입니다.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 북서부와 프랑스 남서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는 지방인데요. 바스크 지방 하면 글쎄요, 베레모가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에레스트를 부른 모세다데스라는 그룹도 그 바스크 지방에 있는 빌바오 출신의 그룹이었죠. 이 오늘 들으신 음악은 오이오라는 프랑스의 바스크 음악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앨범 한 장 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알메리아 들으셨습니다. 물론 언어도 바스크어로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소니오 음반에서 전해드린 우마레 에뚜였습니다. 바다와 그대. 이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폰트 씨와 함께 불렀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나폴리 방언으로, 그리고 둘스 폰트 씨는 포르투갈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서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 바우의 연주로 시투아송한 시트리앙글라레시 삼각관계였고요. 오늘 끝곡 론도 베네치아노의 트라몬토 술라 라구나, 석호의 석양입니다.

론도 베네치아노의 트라몬토 술라 라구나, 석호의 석양,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현악 사중주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아로드 콰르텟이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1번, 콘손 콰르텟이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3번 로자문데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4월에 런던 위그모 홀에서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아로드 콰르텟 그리고 영국의 시대악기 현악 사중주단인 콘손 콰르텟이 연주회를 선보였는데요. 먼저 지난 4월 13일 아로드 콰르텟의 공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 연주를 맡은 아로드 콰르텟은 지난 2013년에 창단된 단체인데요. 2016년에 뮌헨 아에르데 국제 콩쿨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 무대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로드 콰르텟은 특히 정교한 앙상블과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세련된 음색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아로드라는 단체 이름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레골라스의 말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로드 콰르텟은 이번 위그모 홀 공연에서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76의 1번을 연주하는데요. 이 곡이 포함된 작품 번호 76의 6곡의 사중주 곡은 1797년부터 98년 사이에 작곡된 하이든의 후기 작품입니다. 이 곡들은 헝가리 귀족 요제프 게오르크 폰 에르드웨디 백작에게 헌정됐기 때문에 에르드웨디 사중주라고 불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이든의 작품 번호 76 가운데 첫 번째 사중주 곡이 연주되는데요. 1악장이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2악장은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3악장 미뉴에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로 구성됩니다. 자, 그럼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60번 G장조 작품 번호 76의 1, 일명 에르드웨디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아로드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60번 G장조 작품 번호 76-1 일명 에르두에디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아로드 콰르텟이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아로드 콰르텟의

공연을 듣고 계신데요. 지난 2016년에 아에르데 국제 음악 콩쿨 1위를 차지하면서 명성을 얻은 아로드 콰르텟은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BBC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로도 활동했고요. 또 에라토 워너 클래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고전부터 현대까지 아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하이든의 곡을 연주할 때는 고전 시대의 활로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고전적인 느낌이 잘 살아난 연주였습니다. 하이든의 곡에 이어서 다음 곡으로는 차이콥스키의 현악사 중주 1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2악장의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이 특히 유명한 곡이죠. 톨스토이가 이 사중주 2악장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1871년 2월에 이 차이콥스키의 현악사 중주 1번이 초연됐을 때 음악평론가 라로시는 이 곡에 대해서 일반적인 음악과는 다른 우아함을 갖춘 곡이다. 그리고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현악사 중주 1번 D장조 작품 번호 11, 1악장 모데라토 에셈플리체,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3악장 스케르조 알레그로 논 탄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지우스토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에는 아로드 콰르텟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 D장조 작품 번호 1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아로드 콰르텟의 연주였고요. 지난 4월 13일 런던 위그모 홀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아로드 콰르텟의 공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4월 27일 역시 위그모 홀에서 열린 콘손 콰르텟의 공연입니다. 영국 출신의 콘손 콰르텟은 시대악기로 고전주의와 초기 낭만주의 곡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거트현을 사용하고 또 각 작품이 탄생한 시대에 연주됐던 활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BBC가 선정하는 New Generation Artist 최초로 시대악기 현악 사중주단이기도 합니다. 작곡가가 작곡을 할 당시에 쓰던

이번 위그모홀 공연에서는 먼저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를 사중주로 연주합니다. 이 곡은 본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지만 현악 사중주로 편곡해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서정적인 곡이죠. 세 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라이덴샤프틀리 슈넬, 열정적으로 빠르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손 콰르텟의 연주로 클라라 슈만의 세 개의 로망스 작품 번호 22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 번호 22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콘손 콰르텟이었습니다. 19세기의 곡도 그 시대 악기로 연주를 해서 더욱더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콘손 콰르텟의 연주 좀 특별했죠? 이제 다음 곡으로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3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흔히 로자문드 사중주곡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슈베르트의 연극 부수음악 로자문드의 주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번호 804 일명 로자문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안단테, 3악장 메뉴에토, 알레그레토 트리오,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콘손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번호 804 일명 로자문데 감상하셨습니다. 전 4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연주에는 콘손 콰르텟이었습니다. 네, 콘손 콰르텟 19세기의 곡이지만 현대 악기로 연주하지 않고 거트현과 그 시대의 활로 연주를 해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슈베르트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4월 런던 위그모홀에서 열린 현악 사중주단의 공연 실황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연주를 한 아로드 콰르텟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현악 사중주 F장조, 1악장 모델의 트레두, 2악장 아세스비프, 트레 리트메 이렇게 두 개 악장을 아로드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라벨의 현악 사중주 F장조 가운데 1악장과 2악장을 아로드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범윤수님은 최근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농구공을 던지는 게 욕심이 아니라 던져놓고 들어갔으면 바라는 게 욕심이다. 그러면서 내가 저기까지 가고 싶다 하면 가면 된다. 필요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결과에 너무 연연치 않아야 한다.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노력 이외의 곁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거둬야 할 성과가 아니라 드려야 될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가끔은 결과는 조금 멀찍이 밀어두고 노력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Amazing Grace, 칼로스 나카이의 인디안 훈련 연주였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오늠데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예술가의 생애, 퀸스틀 레벤 작품 316입니다. 아서 피들러가 주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예술가의 생애,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C단추, 쾌열번호 491 중에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루돌프 제르킨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의 2악장 라르게토, 루돌프 제르킨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글라주노프의 멜로디 작품 27의 1입니다. 장안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입니다.

글라즈노프의 멜로디 작품 27회 1. 장안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폴의 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자장가 작품 16, 길샤암의 바이올린, 아키라 에구치의 피아노입니다.

폴의 자장가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작품 16, 게르시암의 바이올린, 아키라의 구치의 피아노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돌리 모은 곡 중 자장가였습니다. 에블린 글래니의 비브라폰이었습니다. 자장가 한 곡을 더 이어드립니다. 고다르 오페라 조슬랭 사막에 등장하는 자장가, 부다페스트 스트링스입니다.

부다페스트 현악단의 연주로 고다르의 오페라 조슬랭 사막에 등장하는 자장가 보내드렸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러시아 화가 알렉산드르 마코프스키의 그림 네 개 실증나스와 함께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콥스키는 화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부터 큰아버지, 아버지, 삼촌까지 모두 다 화가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모스크바 종합예술학교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했죠. 알렉산드르 마콥스키는 외할아버지의 바로 그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20살에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온 뒤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던 미술 아카데미 두 곳을 다 다닌 겁니다. 그런데도 마콥스키는 후에 러시아 이동파에 가입합니다. 러시아 이동파는 아카데미즘 미술을 반대하고 일반 민중을 위해 지방으로 이동해 전시회를 열던 미술유파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죠. 알렉산드르 마콥스키로선 20대를 다 바치다시피 한 아카데미 미술교육과 화풍의 실증이 났던 걸까요?

알렉산드르 마콥스키의 그림 4개 실증나서에선 남자가 여성에게 막 그 모진 말을 내뱉게 됩니다. 남자는 하급관료나 군인 같은 복장으로 나무 울타리에 삐딱하게 기대 서 있습니다. 한 손은 허리에 걸치고 한 손으로는 담배를 든 채 불량한 자세로 여자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자도 삐딱하게 쓴 게 실증난 티가 역력합니다. 어린 여성은 남자의 등 뒤쪽 나무 울타리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습니다. 발 아래쪽에 물동이와 물을 보면 물을 기로 돌아오던 길 같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별의 통보일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남자가 가벼운 유의삼아 그녀의 순수함을 우롱한 거라면 몹쓸 남자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 다 순수한 사랑이고 만남이다가 남자의 마음이 변한 거라면, 가령 현대 연인들의 경우라면 차라리 저렇게 실증났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증난 마음을 숨기다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실증을 이유로 사랑을 거들먹대는 남자와 상처를 받아서 우는 여자, 마음 아픈 그림입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러시아 화가 알렉산드르 마콥스키의 그림 네 개 실증 낯서와 함께했습니다. 조금은 슬픈 그림이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곡 쇼팽의 이별곡 에뛰드 3번 2장조 작품 10의 3, 니키타 마갈로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그리그의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 34 중에서 헤르츠분덴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헤르베트 케겔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월광 1악장을 변주한 문라이트 룸바였습니다.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메즈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조 작품 43의 1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웨브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조 작품 43의 1악장 알레그레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에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KBS 클래식 FM이 제작한 한국의 클래식 내일의 주역들 앨범 중에서 우리 기타 연주그룹 피에스타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에릭 사티의 곡인데요. 이 그노시엔느와 짐노페디를 마치 한 곡처럼 이어서 연주합니다. 그노시엔느 3번, 짐노페디 3, 그노시엔느 4, 짐노페디 1, 그노시엔느 2 이렇게 다섯 곡을 만나보시죠. 피에스타입니다.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와 짐노페델을 이어서 연주한 음악 함께했습니다. 피에스타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칼 젠킨스의 발라디오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음악도 참 멋지고 이름의 발음도 참 멋진 아디에무스. 그러나 아무 뜻도 없는 칼 젠킨스가 만든 음악 그룹 아디에무스의 동명 타이틀곡. 1999년도에 다시 레코딩을 한 새 연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보로딘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입니다. 레너드 슬래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보로딘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레너드 슬래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어쿠스틱 카페가 연주하는 롱롱 어고입니다.

마르티니의 플라질 다무, 사랑의 기쁨. 멕시코 출신의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쿠바 작곡가 세제르 포르티오 델라 루즈의 1946년도에 발표한 음악 콘티고 엘라 디스탄시아, 머나먼 그대와 함께합니다.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Contigo en la distancia, 머나먼 그대와 함께 세자르 포르티오 델라 루스의 음악,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오는데이로 함께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 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일요일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즈 수첩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 버드 파월과 그리고 색소폰 연주자 돈 바이어스의 협연입니다. 진인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버드 파월과 그리고 돈 바이어스의 연주였습니다. 듀크 피어슨의 곡이었죠. 진인 들으셨습니다. 트럼펫 연주에는 이드리스 솔리먼, 그리고 테너 색소폰의 돈 바이어스, 피아노에는 버드 파웰이었고요. 베이스의 피에르 미셸로, 그리고 드럼 연주의 케니 클락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알토 색소폰 연주자 제키 맥클린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그의 곡 Appointment in Ghana입니다.

아, 트럼펫의 블루 미첼이었고요. 알토 색소폰의 제키 맥클린, 테너 색소폰의 티나 브룩스, 피아노의 케네드루, 베이스의 폴 체임버스, 그리고 드럼 연주의 아트 테일러였습니다. 저희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한 시간 동안 재즈를 감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빌리 히긴스, 명 드러머죠. 빌리 히긴스가 남긴 흔치 않은 기타와 노래 감상하시겠는데요. 빌리 히긴스는 색소폰 연주자 찰스 로이드와 함께 1950년대부터 음악적인 교분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도에 두 사람만의 협연 앨범 Which Way Is East를 녹음했는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빌리 히긴스의 노래입니다. 블루스 트윈지, 빌리 히긴스의 노래 그리고 기타 연주입니다.

모던 재즈의 명 드러머로 활동했던 빌 헤긴스가 만년에 남긴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루스 틴지 들으셨습니다. 빌 헤긴스의 보컬과 그리고 기타 연주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월 3일이었죠. 뉴욕 맨하튼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재즈, 블루스 그리고 펑크의 음악의 경계를 무너뜨려온 진취적인 기타리스트 제임스 브로드 울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6세의 일기였고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음악들을 추구했던 제임스 브로드 울머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오넷 콜먼의 프라임타임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해왔고요. 이외 데빈 머레이 그리고 조지 아담스와 같은 또 아주 전위적인 색소폰 연주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제임스 브로드 울머였습니다. 그를 기억하면서 2003년 앨범 No Escape from the Blues 가운데서 한 곡 전해드립니다. Bright Lights, Big City. 제임스 브로드 울머의 노래와 그리고 연주입니다.

오넷 콜먼과 함께 미국의 흑인 음악이 유럽 음악 체계의 어떤 그 법칙 안에 갇히는 것을 거부해왔던 인물이었죠. 제임스 브러드 울머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만년에 특히 그 블루스 음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2003년 앨범 No Escape from the Blues 가운데서 Bright Lights Big City 들으셨습니다. 제임스 브러드 울머의 보컬과 그리고 기타 연주, 버넌 리드의 기타 솔로가 등장했고요. 트럼펫 솔로에는 올루 따라 그리고 탭댄스 소리가 들렸죠. 마야 스멀리언 젠킨스의 탭댄스가 함께했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잭 맥더프의 음악,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가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들으실 잭 맥더프의 앨범은 후배 오르간 연주자죠. 조이드 프란시스코와 함께 녹음한 1995년 앨범입니다. 콩코드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It's About Time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잭 맥더프의 작품인데요. Pork Chops and Pasta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왼쪽 채널에서 조이드 프란체스코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서 잭 맥더프의 오르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잭 맥더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1995년 후배 오르간 연주자죠. 조이드 프란체스코와 함께 녹음을 한 It's About Time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잭 맥더프의 작품 Pork Chop and Pasta 들으셨습니다. 알토 색소폰 연주에는 앤드류 빌즈, 테너 색소폰의 제리 웰든,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왼쪽 채널에서 조이드 프란체스코의 오르간,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서 잭 맥더프의 오르간을 들으셨습니다. 기타리스트도 두 명이 등장했는데요. 왼쪽 채널에서 잭 맥더프 밴드의 기타리스트죠. 존 하트,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서 조이드 프란체스코와 함께 활동했던 폴 블랙.

램백이 역시 기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드럼에는 바이런 랜덤이었습니다. 잭 맥더프와 이 조이드 프란체스코 두 사람은 정말 재즈 오르간의 역사에서 늘 기억되는 두 인물입니다. 조이드 프란체스코는 이 앨범을 녹음했던 당시가 24살이었고요. 잭 맥더프는 69세. 두 사람은 엄연히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이 바로 조이드 프란체스코는 1981년도에 그의 나이 10살 때 처음으로 잭 맥더프의 연주를 처음 이렇게 클럽에서 봤다고 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 조이드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또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죠. 파파 존 드 프란체스코인데요. 이 아버지 파파 존은 아들 조이를 데리고서 이 잭 맥더프의 클럽 공연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또 과감하게 이 잭 맥더프에게 우리 아들과 함께 연주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 맥더프와 조이드 프란체스코는 그날 이 잭 맥더프의 그 대표곡인 락캔디를 함께 연주했는데요. 이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잭 맥더프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계속 음악적인 친분을 이렇게 가지면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1995년도에 드디어 두 사람의 협업 앨범을 콘코드 레코드에서 녹음하게 됩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이 잭 맥더프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그 소재로 곡을 참 많이 썼는데요. 또 앨범 자켓에도 이 음식을 이렇게 사진 찍은 그런 자켓들이 꽤 있습니다. 잭 맥더프가 쓴 펑크파인데요. 역시 조이드 프란체스코와의 협연입니다.

소울 재즈의 대표적인 연주자다운 이 잭 맥더프의 아주 펑키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펑크 파이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왼쪽에서 조이도 프란체스코의 오르간, 오른쪽 채널에서 잭 맥더프의 오르간을 감상하셨고요. 알토 색소폰의 앤드류 빌즈, 테너 색소폰의 제리 웰든, 기타의 존 하트와 폴 볼렌백, 드럼 연주에는 루돌프 페시오, 그리고 퍼커션의 바이런 랜덤이었습니다. 탄생 100주년에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95년 조이도 프란체스코와 함께 했던 앨범 It's About Time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잭 맥더프 탄생 100주년 특집 순서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케빈 마우가니의 노래입니다. Bring It On Home입니다.

샘 쿡의 노래로 유명했던 곡이죠. Bring It On Home. 케빈 마우가니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와일드 빌 무어의 테너 색소폰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Heavy Soul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추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추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주엔 좋은 공연과 멋진 문화 행사가 많았습니다. 두 개의 도서전이 코엑스와 노들섬에서 열리고 있고 각 공연장마다 어린이를 위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힙한 감성을 위해서 혹은 좋아하는 걸 함께 누리려는 사람들이 만든 자리가 열리고 있죠. 좋은 책은 어디 있을까 고르는 눈빛은 아름답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러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도 아름답고 취미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도 반짝이죠. 여름은 이렇게 견디는 거야. 수많은 행사와 좋아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맛있는 것을 데리고 천천히 건너가는 여름. 혼자서도 충만하고 함께하면 더 풍성한 여름을 기다려봅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테마곡이었죠. A Summer Place를 노래로 했는데요. 그것도 이탈리아어로 부른 깐소네였습니다. 이탈리아어 제목은 스칸달로 알 솔레, 영화의 제목과 같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 스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를 미란다 마르티노가 불렀어요. 미란다 마르티노 하면은 우리 번안가요 홍민의 고별의 원곡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스트린지티 알라미아 마노를 불렀던 미란다 마르티노의 목소리, 어서머 플레이스를 노래한 스칸달로 알 솔레. 이어드린 곡 역시 여름 음악이죠. 역시 영화 주제곡이었는데요. 데이비드 린 감독, 캐서린 헵번 주연의 썸머타임의 주제가 썸머타임 인 베니스였습니다. 노래는 이탈리아계 미국 가수 제리 베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핀란드의 작곡가 오스카르 메리칸토의 곡 Valse Lente, 느린 왈츠, 작품 번호 33인데요. 이즈미 타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트릭 피오리의 노래였어요. 어머니가 코르시카인이에요. 프랑스 가수.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근위대장 페비스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가수죠. 파트릭 피오리의 노래 가운데 블루슈 펑사투아 널 생각할수록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흐르는 시간도 날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 어느 것도 널 대신할 수 없어 라고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스노우 왈츠라는 곡이었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장세영의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핀란드의 작곡가 오스카르 메리칸토의 발슬롱트 느린 왈츠. 제목은 느린 왈츠지만 이즈미타 테너는 좀 빠르게 연주를 했죠.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이영훈의 곡인데요. 기쁨의 날들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All I Really Want Is Love 였어요. 듀엣 곡이었죠.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 그리고 스웨덴의 팝재즈 가수 리사 엑달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앙리 살바도르가 당시 2000년이었는데요. 82세에 발표한 음반이어서 정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었죠. 그 앨범에 수록된 All I Really Want Is Love 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박주원의 기타 연주 오버조이드였는데요. 스티비 원더의 원곡을 박주원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이영훈의 곡 기쁨의 날들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였고요. 이번에도 이영훈의 곡인데요. 1993년에 이영훈 소품집 1이라고 발매된 음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곡들을 러시아로 건너가서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담아왔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경복궁의 오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같은 앨범에서 시를 위한 시라는 곡을 전해드린다고 하면서 안개꽃 추억으로가 나갔었어요. 이게 약간 이 방송국 내에 제목이 잘못 기입된 그런 실수로 인해서 잘못 나갔었는데요. 그때 전해드린 곡은 안개꽃 추억으로였습니다.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영훈의 곡 오늘은 경복궁의 오후 들어보시죠.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이 곡에서는 1악장을 주로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3악장 비바체를 전해드렸습니다.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스트링스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영훈의 곡 경복궁의 오후를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합창곡이죠. 리 아란치 올레짜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마우리치오 아레나가 지휘하는 피렌체 5월 음악제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마우리치오 아레나가 지휘한 피렌체 5월 음악제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

오늘도 이탈리아의 영화 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곡들을 음악을 모아봤는데요. 엔니오 모리코네와 공동 작업도 많이 했고 모리코네 작품의 편곡과 지휘를 맡아서 함께 작업을 많이 했던 영화 음악가입니다. 브루노 니콜라이 오늘은 아마

아마 그의 음악에서 모리꼬네의 향기를 더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두 곡 가운데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1969년 영화 99명의 여인이라는 영화의 OST에서 테마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퀀스 19였는데요. 어느 섬에 고립된 여성 교도소 이야기를 다룬 이탈리아의 B급 영화였습니다. 에니오 모리코네 역시 B급 영화를 많이 담당했었죠. 그래서 음악도 좀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사막의 전투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제목이 추억의 왈츠, Valzer Souvenir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소수의 영국군과 독일군이 덫에 걸려 사막에 고립되면서 각자 자신의 부대로 귀환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연대를 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막의 전투 OST에서 들으셨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영화 Love Buzz라는 1969년 영화인데요.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두 트랙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La Contessa Stravagante, 기이한 백작 부인입니다.

브루노 니콜라이의 영화음악, 영화 Love Buzz OST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La Contessa Stravagante, 기이한 백작 부인. 이 첫 번째 곡에서는 에다 델 로르소의 스케치 함께 했고요. Un poema per lei, 그녀를 위한 시였습니다. 서로 가까운 두 커플이 폭풍우를 만나 어느 고립된 별장에 묵게 되면서 그들과 별장 집사, 그리고 백작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의 음악이었습니다. 오늘도 브루노 니콜라이의 영화음악 세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9번 C장조, 라 리티라다 디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귀형 나팔, 제라르 번호 45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아사이 전해드립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챔버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9번 C장조, 마드리드의 귀향 나팔, 라리띠라다 디 마드리드, 제라르 보는 45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아사이였습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챔버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정화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오늘 91번째 생신 맞으신 저희 어머님께 이남삼녀 자녀들이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다섯 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모든 순간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오래오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클래식보다는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어머니께 어울리는 곡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어머니 굿은 축하드리고요.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린 곡들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가장 근접한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스페인의 가수, 배우이기도 합니다. 사라 몽티엘이 노래하는 아마도 미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라울 바스가 노래한 마마, 엄마라는 곡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띄우는 편지였어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다크시티 OST에서 전해드린 스웨이 였습니다. 기엔세라라는 스페인어 제목으로도 알고 계시죠? 이 곡 오늘은 아니타 켈시가 노래한 스웨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배우이자 가수 사라 몽티엘이 노래한 아마도 미오, 내 사랑이었고요.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 바우의 연주 시투아소아 트리앙굴라레시 삼각관계 이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어요. 세 곡의 월드뮤직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알메리아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요. 오이요, 바스크 지방 출신의 바스크 음악을 하는 그룹 이름입니다.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 북서부와 프랑스 남서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는 지방인데요. 바스크 지방 하면 글쎄요, 베레모가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에레스트를 부른 모세다데스라는 그룹도 그 바스크 지방에 있는 빌바오 출신의 그룹이었죠. 이 오늘 들으신 음악은 오이오라는 프랑스의 바스크 음악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앨범 한 장 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알메리아 들으셨습니다. 물론 언어도 바스크어로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소니오 음반에서 전해드린 우마레 에뚜였습니다. 바다와 그대. 이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폰트 씨와 함께 불렀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나폴리 방언으로, 그리고 둘스 폰트 씨는 포르투갈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서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 바우의 연주로 시투아송한 시트리앙글라레시 삼각관계였고요. 오늘 끝곡 론도 베네치아노의 트라몬토 술라 라구나, 석호의 석양입니다.

론도 베네치아노의 트라몬토 술라 라구나, 석호의 석양,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코 프루사가 지휘하는 밤베르거 짐포니코의 새 음반이 발매되는데요. 이 가운데 보우슬라프 마르티누의 교향곡 6번 교향적 환상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83, 브루노 레오나르도 겔버의 피아노,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 좀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단테 교향곡 가운데 도이프 푸가 마니피카트를 마틴 하젤베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첼리스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단테 교향곡 가운데 도이프 후가 마니피카트를 마틴 하절벡의 오르간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명현주명 음악 오늘 첫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잊혀져가는 명연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절판된 그런 음원이지만 이웃나라에서 매녀들을 위해서 소량 제작한 음반 구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말 굉장한 연주인데요. 일세를 풍미했던 남미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브루노 레오나르도 갤보의 전성기 때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음원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83 브루노 레오나르도 갤보의 피아노 루돌프 캠페가 주요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83 브루노 레오나르도 겔보의 피아노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197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 넘어갑니다. 음악 뭐 소개 간단히 드리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출신의 중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야콥 후루사가 새 음반 마르티누의 교향곡 전곡을 발매했습니다. 밤베르크 짐포니카는 체코에서 밤베르크의 둥지를 들었던 그런 단원들로 구성됐던 단체죠. 그래서 체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오케스트라를 체코 출신의 지휘자 야콥 후루사가 이끌고 이번에 마르티누의 교향곡 전곡을 발매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향곡 6번 연주 대단히 뛰어나는데요. 교향적 환상곡들 전해드립니다.

보우슬라프 마르티누의 교향곡 6번 교향적 환상곡들 야코브 프루사가 지휘하는 밤베르거 짐포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뭘 연주해도 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아주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아주 달콤한 디저트를 찾고요. 취향에 따라 스트레스를 풀어줄 음식이 달라지는 건데요. 사실 건강에 좋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 맛을 보든, 입안이 단내로 꽉 찰 정도로 단맛을 느끼든, 지금 바로 위로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죠. 가끔은 나만의 방식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장학선 작곡 스윗 플루트, 리딩톤의 연주입니다.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김민철 작곡 시장 가는 길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첫 곡은 리딩톤의 연주 장학선 작곡 스윗 플룻이었는데요. 마음이 지칠 때면 유난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어쩌면 음식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위로일지 모르겠습니다.

벚잎내 값진 생선을 보내주어 별미를 맛보니 너무 기쁘네. 객직원만 탄협에 한탄이 없고 창자 속엔 또 선서가 들어있구려.

조선시대의 권근의 시 생선을 보내준 사람에게 사례하다 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객지에서 친구가 보내준 생선을 맛보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권근은 탄엽에 한탄이 없고 장자 속엔 선서가 들어있단 말로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탄엽이란 칼자루를 친다는 뜻입니다. 중국 제나라 맹상군과 풍헌의 고사에 나오죠. 맹상군 집에 많은 식객들이 찾아왔는데 하루는 남루한 행색의 풍헌이 와서 칼자루를 치며 노래하기를 밥을 먹자니 고기가 없고 나가자니 수레가 없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선서는 신선의 서체로 생선과 함께 보내온 친구의 정성스러운 편지를 의미합니다. 황희종 작곡 슬기둥, 김철진 미니시계 가야금과 김현호의 장구반주입니다.

0: 정성 어린 선물 하나가 멀리 떨어진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런 우정의 정취를 담은 음악, 황희종 작곡 슬기둥, 김철진 미니식의 가야금과 김현호의 장구반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절로 웃음이 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판소리 속 흥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마누라 놀보 술상 차림, 전인삼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시송님 뵙시다. 네. 와, 큰 자를 하니. 아, 이 때려 죽일 놈이 진수 씨가 절을 하면 말이오. 선뜻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탕 실악해계관 김상. 네. 아, 어째 결할 때 보고 지금 본 게 미꾸라지가 용대한 소리야. 내 이놈 한 거야. 네. 그나저나 말이야, 저 뒤에 저 주르르르르르 섰는 것들이 뭐냐?
2: 어시구.
1: 예, 형님, 제 며느리들이 옵시다. 며느리? 아, 따가 시시 짜는 놈이 또 며느리까지 많이 못 이래. 야, 이놈아. 아, 이 며느리를 몰라면 어디서 좋게 이 빈 것들을 데리고 오지? 아, 저렇게 까지 몽대매이로 톡! 톡! 불거져갖고 못생긴 것들 만들잖아. 갖다 내 쏴라. 응. 내 조카들 내가 세장가 보내줄 텐데 내 쏴.
2: 쏴.
1: 이때 흥보 마누리 들은 적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놀보 술상을 재리는디 또 이렇게 재리거든. 음식을 재리는디 음식을 재린다. 안성육이 동양 재반전한 수저구리적 사십리살이 소발이게 더초로 우르르르 벌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한 대모양각 당화기 어간기 설기동교 내기 번뜨정 초로로야 끄담뜨덕과 병마진 청생청록고조락 산조구침치 야기까 저저봉과 장판에다가 버려놓고 장단수단의 잡배기묘 인삼치 도라지 제다치 연포공기름

하여튼 술상을 차려 자기 시승님 앞에 갖다 놓으며 좋은 황화주 화잔에 가득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승님 약소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면 아 이 때리 죽일 놈이 선뜻 받아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을 것이니 발을 다 당 신학회 개관 김성 내 이놈 홍보야 너 나오고 성적 아니라 내속 대강 알지만은 내가 가서 지는 초상마당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못 먹는지 너 잘 알게? 아이고 형님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좌중에 누가 권주가 이런단 말이오. 이런 멍청놈의 자식을 말하다가 아 자식이 멍청하게 생겼어 저거. 아 이놈아 누구 마누라 곱게 체례 입은 집에 권주가 한마디 시자 흥부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청와하다니란 뭐로 멧돼지 번호 거니와 시수다리오 권주가 어란 말을 듣더니 두 눈이 감감하고 사지가 팔팔 떨리며 털었던 술잔을 방바닥이라 번호치와 뒤로 주춤 울러서서 자기 시숙을 물구러니 보더니만은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야 고아주 보니 최소자려 권주가를 허락은 먹어본 구금 차가운지 어디서 보았소 여보시오 시송님 천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나도 인자가 돈도 있고 쌀도 있어 동지에서 땅을 지우고 날리에 자식들을 없이우고 나도 일을 나는 죽어도 못 잊겠소 보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우려면 먹도록 내 집에 저 왔소

우리 음반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이영섭의 대금종합 자진한 잎을 소개합니다. 이영섭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과 창작악단 수석을 역임했고 바이날로그의 대표면서 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멤버로 활동하면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014년엔 KBS 국악대상 관악연주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음반은 그런 이영섭의 정악 자진한 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진한 잎이란 성악곡인 가곡 반주를 관악이 중심인 3현 6각으로 편성한 기악곡을 뜻합니다. 이 구성은 사관풍류라고도 하는데 사관은 향피리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대금은 한 옥타브를 높여 청소리를 활용해 선율을 연주하죠. 청이란 대금에 뚫린 구멍, 청공에 붙인 갈대의 속껍질로 연주자의 입김에 따라 떨리면서 특유의 소리를 냅니다. 이영섭은 이런 자진한 잎을 대금 독주로 연주했는데요. 그럼 들어볼까요? 경풍년 우주 두거 이영섭의 대금 연주입니다.

경풍년 우주 두거를 이영섭의 대금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영섭의 음반 자진한 잎엔 모두 9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평조로 시작해서 변조를 거쳐 계면조로 진행된 후에 끝을 맺는 구조인데요. 선법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음악적 구성과 대금 식임새의 아름다움을 갖춘 곡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경풍년 우조 두거를 시작으로 변조 두거 대여음, 계면두거 대여음, 여명춘 수룡음 같은 음악들이 있죠. 대여음이란 가곡의 전주나 후주에 해당합니다. 그럼 한 곡 더 만나볼까요? 여명춘 계면두거, 이영섭의 대금연주입니다.

여명춘 개면두고 이영섭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음식, 에너지를 채우는 중식, 또 저녁엔 쉬게 만드는 음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흥겨운 잔칫날 푸짐하게 차려진 다양한 맛과 화려한 색감의 한식 상차림을 표현한 곡입니다. 한식 도락,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을 르네상스 시대 교회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팔레스티나의 교황 마르셀로 미사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교회 음악 작곡가 팔레스티리나의 교황 마르첼로 미사 중에서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킹스 싱어스가 전해드린 오늘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작곡가 요한 피셔가 1706년에 발표한 작품집 군주의 즐거움을 위한 음악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모음곡 A단조 전곡인데요. 오버추어로 시작해서 엉트레, 미뉴엣, 에어, 샤콘르, 가보트까지 분화로롱이 이끄는 앙상블 링구아 프랑카가 연주합니다.

요한 피셔의 작품집 군주의 즐거움을 위한 음악에 들어있는 모음곡 A단조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현주에는 분화로롱이 이끄는 앙상블 링구아 프랑카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음악 하이든의 건반곡 준비했습니다. 변주곡 형식의 작은 디베르트멘토 호흡캠 번호 17-6인데요. 몇몇 하이든 전기학자들은 이 곡의 작곡 배경에 대해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이자 하이든과 예술적으로 교류했던 귀족 부인 마리아 안나 폰 게징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추모의 마음을 담아 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깊은 감정 표현과 까다로운 연주 기교를 요하는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제자이자 재능 있는 여성 피아니스트였던 바르바라 폰 플로이어에게 헌정됐는데요. 오늘은 라르스 하우그브로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를 전해드립니다.

작은 디베르티멘토라는 별칭이 있는 하이든의 건반곡 안단테 주제와 변주곡 호보켄 번호 17의 6을 라르스 하우그브로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주세페 토렐리의 트럼펫 협주곡 디장쯔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 아다지오, 마지막 3악장 알레그로까지 헬무트 훙어의 트럼펫,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가 함께 연주합니다.

주세페 토렐리의 트럼펫 협주곡 D장조 전악장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헬무트 훙어의 트럼펫,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3번, 바흐 작품 번호 527을 오늘은 바로크 앙상블 퍼셀 콰르텟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멜로디 성분은 바이올린 1과 2가, 바소 콘티뉴오 성분은 비올라 다간바와 합시코드가 맡았고요. 안단테, 아다지오의 돌체, 비바체 구성의 전악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3번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7 전악장을 퍼셀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반니 마르티노 체자레의 메아리 준비했습니다. 라 폰테가라 암스테르담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반니 마르티노 체자레의 메아리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라 폰테가라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휴일 아침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 아침 문득 고마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 주고 잡초 뽑으며 살뜰히 관리하는 화단, 휴일에도 시간을 지켜 운행하는 버스와 지하철, 덕분에 평화롭고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 공로를 돌립니다. 우리의 심장도 휴일에 1분에 70번의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시인 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일요일의 심장에게 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모두 잠든 밤에도, 모두 쉬는 일요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심장에게 감사할 수 있지. 내 심장아, 정말 고맙다. 보채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아서. 타고난 성실성과 부지런함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아첨도 요구하지 않아서.

헨델의 곡이었습니다. Thanks be to thee 이었습니다. 신께 감사하라. 필립 맥칸의 코넷과 로이 뉴섬이 지휘하는 셀러스 엔지니어링 밴드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이재후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상만큼 고마운 것이 또 없습니다. 하이니 폰 헤르츠겐베르크의 환상적 춤곡 작품으로 9번입니다. 나타샤 벨리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하이니 폰 헤르츠겐베르크 환상적 춤곡 작품으로 9번이었습니다. 나타샤 벨리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437 쓰는 분입니다. 중학교 친구들과 영주에 여행 왔습니다. 아, 경북 영주에 가셨군요. 좋죠. 부석사. 같이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중학교 시절 회상하면서 이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를 전주에서 나만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도 경기도에서 광주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친구인가 봅니다. 9437 쓰는 분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친구들을 교류하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다들 잘 들어주셔서 훌륭한 중학교 나오셨어요. 9437 쓰는 분이었습니다.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 작품으로는 32번 중에서 첫 번째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일곱 번째 해왕성 신비주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리아스 실내악 창단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홀스트 모음곡 행성 작품으로 32번 중에서 첫 번째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일곱 번째 해왕성 신비주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한 리아스 실내합창단과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시원한 피겨 음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위 씻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함께 기억되는 추억의 아리아를 듣습니다. 잠시 후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과 함께 이탈리아 토리노 튜린을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구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일번호 219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3악장 론도 템포디 미뉴엣, 르노 카푸치옹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로잔느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일번호 219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3악장 론도 템포 디 미뉴엣,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로잔느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4702 쓰는 분입니다.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의 지방발령 소식을 둘째 임신 초에 들었을 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둘째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주 서울과 울산을 왕복하는 남편 김영경씨, 요즘 부쩍 피곤해하는데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박수진과 두 딸 해나 헤이 출발 FM과 함께 들으면서 매주 아빠를 기다립니다. 4702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만난 그 시간이 참 애틋하고 시간도 더 빨리 흘러가겠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행복은 영원이 아니라 순간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순간. 4702 쓰는 분, 남편 만나셔서 그리고 해나 헤이의 아빠 만나셔서 오늘 그 순간을 영원처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람스 클라리넷 소나타 2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20의 E 중에서 2악장입니다. 아파시오나토 마논 트로프 알레그로,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과 라르스 포츠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0의 2 중에서 2악장 아파시오나토 마논 트로프 알레그로 자비네 마요의 클라리넷과 라르스 복츠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부터 4주간 시원한 피겨 음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토리노로 향합니다. 올림픽같이 큰 대회의 개막식은 서곡과 같습니다. 개최국의 문화와 역사, 시대의 흐름과 대회의 취지를 무대 위에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유산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로 전 세계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한 해 전이던 70살에 이미 은퇴한 데다 췌장암 투병 중이던 파바로티는 2월 영하의 날씨에 야외 무대에 올랐습니다. 파바로티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투란도티의 인기 아리아 네순도르마를 열창했습니다. 사실 이날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서 원곡보다 반음 낮춰 미리 녹음해둔 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날은 파바로티 생애 마지막 무대가 됐습니다. 오페라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공주 투란도트는 구원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마치지 못하면 참수하는 잔혹한 인물입니다. 그 앞에 왕자 칼라프가 나타납니다. 그는 세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풀더니 반대로 공주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라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때 칼라프 왕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네순도르마를 부릅니다. 화려한 고음, 짙은 호수력으로 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내는 곡입니다. 이런 극적인 분위기 덕에 피겨스케이팅 배경음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아라카와 시즈카 선수도 바로 이 곡에 맞춰 연기했습니다. 대회의 시작과 끝을 같은 음악이 장식한 셈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잊을 수 없는 오페라 투란도트를 찾아보고 함께 듣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류의 아리아 들어보세요 주인님, 시뇨레 아시콜타, 칼라프 왕제 아리아 울지 말아라 류, 넌 피안제레 류, 티무르의 아리아와 합창,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 팔 울티마 불타, 핑과 팡과 퐁의 삼중창, 나는 헌안에 집이 있지, 오 우나 카사넬 헌안, 칼라프의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 내순도르마, 이렇게 들었습니다. 류 역의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예, 칼라프 왕자 역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티무리 역의 베이스 니콜라 게오로프, 핑에는 베이스 바리톤 톰 크라우세, 팡에는 테너 피에르 프란체스코 폴리, 퐁 테너 피에로 데 팔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존 알디스 합창단과 완즈워스 스쿨 합창단 그리고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정확히 20년 뒤인 2026년 올해 이탈리아에서 다시 열린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이 감동이 재현됐습니다. 이때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시원한 피겨스케이팅 음악을 듣습니다. 오늘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장식한 아리아 투란도트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구스타프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라벨과 포레의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포레의 파반,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이었습니다. 구스타브 히메노가 지휘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283 쓰는 분입니다. 경비 근무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 오늘이 장날. 경주 5일장. 이른 아침 장사 준비를 바쁘게 하고 있는 상인들을 보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많이 파세요. 거의 83 쓰는 분입니다. 네, 진짜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아유, 밤새셨군요. 우리 5283 쓰는 분. 들어가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5일 그 주무시는 것처럼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윤준호 씨, 저희는 지금 브라질 보니또라는 곳에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해외에서 사연 보내기를 해봅니다.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거쳐서 브라질 보니또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듣는 출발의 FM과 함께 이런 느낌이군요. 와, 남미를 진짜 종횡무진 누비고 계시네요. 윤준호 씨. 가슴에 담아둘 게 참 많겠습니다. 그 멀리에서까지 우리 출발의 FM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출발의 FM과 함께도 여행 잘하고 있습니다. 데려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세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으로 109번 1악장 비바치 마논 트로포, 2악장 프레스티시모 프레스토보다 빠르게, 3악장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 에드 에스프레시보 알프레드 브렌델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번호 109번 1악장 비바치 마눈 트로포 2악장 프레스티시모 3악장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 에드 에스프레시보였습니다. 알프레드 브렌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마칩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이런 광고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판소리 명창의 구수한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세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 아주 오래전 우리 음악가들도 했던 것 같아요. 체코의 드보르작도 그랬는데요. 고향의 토속적인 선율과 리듬으로 음악을 만들고 악보로 출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덕분에 지금의 우리도 낯선 나라의 정서와 감정을 음악을 통해 아주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거겠죠. 들을수록 정겹고 어딘가 우리와 통해 있는 것 같기도 한 슬라브 지방의 선율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작품 46의 3 폴카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